0: 여기를 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.
1: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, 여기 복도에서.
2: 우지영이가 다 알았어. 차 돌려서 밟아, 빨리.
3: 새끼 발 없어? 제 딸을 왜 남한테 데려오라 말아야?
4: 오빠, 우리 아빠 아저씨 새끼 아닌데요?
0: 소리 많이 컸어. 데리고 한번 갈게.
5: 오지마. 네 인생 말아먹은 애 겁스러워.